건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끼치 않아 my savior 내가 로워도 빼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니 you